대학생 플로레스. 레코에도 망다 la calle mojada corriendo a la fábrica donde trabajaba Manuel.